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5일까지 사흘간의 예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대통령 전용기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중국의 한정 국가부주석 등이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일기째인 2017년 이후가 됩니다. 14일은 일본 시간으로 오전 11시경부터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에 임하고 그 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오후에는 시 주석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텐탄 공원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만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이란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태 타개를 위해 중국에 이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는 데 대해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경제 무역 면의 과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추가 관세를 인하하는 등의 합의 연장과 무역과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창설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주시하는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매각 등을 중국이 강하게 견제하는 가운데 어떤 의견을 나눌지도 초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동행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폭스 뉴스의 인터뷰에 응해 이 내용이 13일 보도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중국은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이란 정세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가 침체돼 중국 제품을 사지 않게 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된다. 중국을 설득해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하거나 하려 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납득시키겠다고 말해 중국이 이란의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 130억 년 전에 매우 어둡고 작은 은하를 고성능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 자세히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나자와 대학 등 국제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가나자와 대학과 국립천문대 등의 국제연구팀은 우주 탄생 후 8억 년 후인 130억 년 전에 매우 어둡고 작은 은하 랩1b에 주목해 우주 공간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 은하에 포함되는 원소 등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 은하에서 도달하는 빛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은하단 옆을 통과한 빛이 중력에 의해 증폭되는 중력 렌즈라고 불리는 효과도 이용해 30시간 이상 관측한 결과 은하에 포함된 산소의 비율이 지금까지 관측된 은하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탄생 직후의 우주에는 산소 등의 무거운 원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 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팀은 산소 비율이 적은 랩1b는 관측사상 가장 원시적인 상태인 은하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대학의 나카지마 기미히코 준교수는 우리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원소가 우주에서 어떻게 탄생해 축적돼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라고 밝혔습니다.
0: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iPS 세포를 활용한 재생 의료제품 암셰프리에 대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1회 치료에 드는 가격을 약 5,530만 엔으로 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팔다리 떨림 등의 증상이 나오는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암셰프리는 운동 기능 개선이 기대되는데 지난 3월 후생노동성이 국내 제조 판매를 조건부로 승인해 iPS 세포를 활용한 제품으로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13일 총회에서 암셰프리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1회 치료에 드는 가격을 약 5,530만 엔으로 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참석한 위원으로부터는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확실히 추적 조사하며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준비 등이 갖추어지면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PS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관련해 무거운 심장병 치료에 사용되는 심근세포 시트, 리하트도 국내에서의 제조 판매가 조건부로 인정되고 있는데 보험 적용의 대상으로 할지 검토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1: 이란 최대의 원유의 출하 거점 카그섬 앞바다에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위성 화상을 분석했는데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그 후에도 기름이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그섬은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급 원유 출하 항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ESA, 유럽 우주국의 위성 화상을 토대로 한 전문가 분석으로 이달 8일 시점에서 카그섬의 앞바다에서 유막이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추계로 8만 배럴이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유출에 대해서 일본의 데이터 분석 회사는 이달 2일부터 12일에 걸쳐 촬영된 위성 화상으로 전파의 반사 상태 등을 통해 유막을 AI로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화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유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달 6일 시점에서 카그섬의 서쪽과 남쪽으로 대규모로 유출돼 11일에 걸쳐 30km 이상 남쪽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일과 12일 위성 화상에서는 카그섬의 동쪽에 새로 유막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돼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 후에도 기름이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공격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시설의 고장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란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기름 회수 작업은 곤란한 것으로 보여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0: 지난해 발사에 실패한 H3 로켓 발사 재개를 앞두고 JAXA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13일 회견을 열고 실패 원인에 대한 대응 등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6월 10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에 실패한 H3 로켓 8호기에 대해 JAXA는 실패의 원인을 특정해 대책을 취한 뒤 6월 10일에 발사 재개를 향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 JAXA의 아리타 마코토 프로젝트 매니저가 도쿄 도내에서 회견하고 실패의 원인이 된 위성을 싣는 토대를 보수한 뒤 검증 시험을 실시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되는 H3 로켓 6호기는 보조 로켓을 사용하지 않는 30 형태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기로 인공위성을 대신하는 금속재 탑재물을 실을 계획입니다. 탑재물에는 초소형 위성용 어댑터가 설치돼 도쿄과학대학과 시즈오카대학 그리고 도치기 현내의 기업 등이 개발한 6개의 초소형 위성이 공동 탑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 シャツ見て。